0: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문연에서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
1: 네네. 네. 저희도 이런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전개를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참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게 어떤 보이콧 운동에 대한 접근이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거라면 이것과 별도로 팍비가 제시하는 보이콧 운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이스라엘 문화기관은 점령체제 유지 및 팔레스타인 기본권 침해에 구조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스라엘 문화기관이 적극적으로 나는 기본권 침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라고 증거를 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인의 경우에 단순히 이스라엘 문화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해당 기관이나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아마도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예술가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울러서 이스라엘 공공기관 또는 이스라엘의 국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기관이 의뢰한 문화생산물 또는 이스라엘 공공기관이나 공모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행사, 이스라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그리고 이러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을 받은 연구단이나 사절단의 활동 역시 보이콧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일부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팍비는 어떤 단순한 선언문을 넘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문화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을 구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레이크님. 네,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국에서 적용할 때 팔문연이 어떤 식으로 적용해왔고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하임의 Pitch Weave를 듣고 왔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전부님. 그러면 저희 2부의 마지막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팍팍비 가이드라인을 팔문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레이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2: 네, 제가 기억한 활동 중에서 저도 실제로 참여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2024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 행사 주간에 저희가 작성해서 공유했었던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투쟁과 연대를 위한 길잡이

0: 입니다. 저희는 이 문서를 작성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프리즈라는 큰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 프리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 프리즈 행사를 후원한 기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명단과 브랜드 로고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이 기업들이 혹시 이스라엘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방산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사실을 알리고 예술과 이러한 무기 산업으로 벌게 된 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의문을 가지고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하던 상황에서 이 팍비 가이드라인이 좀 참고 문헌으로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히나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러한 문장들, 이스라엘 공공기관이나 공모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행사 활동은 보이콧 대상이다. 뭐 이러한 지침들이 저희한테는 좋은 근거로 기능을 해서 이러한 길잡이 문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도 지금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레이크님. 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2: 시간이
1: 한 시간 진짜 짧네요. 처음
0: 그러게요.
2: 생각보다 빨리 끌려네요.
1: 네, 네. 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저희 첫 방송이 괜찮았다면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방송하는 날짜는 2주 뒤인 며칠일까요?
2: 5월 9일인가?
1: 네, 5월 9일인 것 같아요.
2: 네. 네,
1: 5월 9일 토요일 오후 8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2화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또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때 깜짝 게스트가 있을 수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0: 아, 그래요?
1: 네. 2화부터 매화 깜짝 게스트.
0: 왜 비밀을 붙이는 거죠?
1: 아직 컨펌이 안 나서요. 네,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팔무년의 활동이 계속될 거고 6월 4일경에 네, Global Week of Action이라는 그런 위크가 있을 거라 가지고 앞으로 저희 활동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네, 그러면
2: 네, 현장 소리와 투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보리
2: 전보였습니다.
1: 네, WLPN LP Chicago 105.5 FM 105.5 FM Lumpen Radio.
2: 그리고 레이크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다다음 주에 봐요.
2: 네, 그리고
1: 들어요.
2: 음악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That's right. You're listening to Lumpen Radio, WLPN LP Chicago, 105.5 FM. Streaming live at lumpenradio.com.
4: You are listening to Lumpen Radio, supported by Life on Mars Community Club, maker of the Mars Elixirs, infused with Midwestern hemp. Mars Elixirs are available at the Life on Mars Tap Room at 1950 Northwestern Ave in Logan Square. More information is at mars.beer. That's MARZ.beer. What's Mars is yours.
5: Lumpen Radio's 10th anniversary is proudly supported by Bridgeport Records, located at 3251 South Halsted Street. Presenting a curated selection rooted in Chicago's dance music culture, Bridgeport Records also functions as a third space for music lovers of all ages with weekly events. Open Wednesday through Sunday. More information is on Instagram at BridgeportRecords312. Bridgeport Records supports Lumpen Radio.
6: Listen to Preserving Disorder.
7: We are a Chicago Southside books and literature show and often have interviews with authors and publishers.
8: Every second and fourth Sunday from 11 to 12 on 105.5 Lumpen Radio.
9: You are listening to WLPN LP Chicago 105.5 FM Lumpin' Radio.
5: Lumpin' Radio's 10th anniversary is supported by 606 Records, located at 1808 South Allport Street, across from Talia Hall in Pilsen. An independent record store and label since 2015, 606 Records is committed to exploring the sounds of the underground, including artists and labels that fall outside of the mainstream. For more information, visit 606records.com. That's 606records.com. 606 Records is also 10 years old, and they support Lumpin' Radio.
4: You are listening to Lumpin' Radio, supported by Mars Community Brewing, maker of the Mars Elixirs. Mars Elixirs are infused with Midwestern hemp. Mars Elixirs are available throughout Chicagoland.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drinkmars.com. That's drink, M-A-R-Z.com.
7: You're listening to WLPN LP Chicago 105.5 FM Lumpin'